0: 아니면 덮어놓고 날 의심하는 건데.
1: 덮어놓고? 네 동생이 조금 전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갔는데.
0: 그게 무슨
2: 사고가 아니면 지금 내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?
0: 목격자가 사라지면 제일 이익을 보실 분이 바로 제 눈앞에 계시니까요. 어제 말이야.
1: 어? 어제 왜?
2: 반드시 알아내야 돼. 남이장 귀에 그 비슷한 소리라도 들어가게 되는 날엔 나는 고사하고 테이프 다 끝장나는 거야.
3: 테이가 그날 무슨 짓